0: 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 쇼비 마비 부위 어코 나하냐. 마리 쇼비 부.
1: 나 바오초. 리코나리오 야코 갈로로메. 얀 노가 가드베 리코라 까메 코케 카딤미오 빌레나. 오호코 노 치베 노코하 난달레 쿠안 치빌레 카딤미오 비 노무 코알레나.

0: 어디 봐우아 니가 셀레 투마히우메 아니가 셀레야 투마히우아 니가 아티뿌아 투라니우아 아가 후아자티 파오아 배우뉴 아키리우아 어디가 아티가야 아티들이야 무라니 아니다 이루아 우프 무토미토 아흐세 이풀려 어디가 티뿌이 아토라니오나
1: 니야 열리에 흐세니 푸아 이쿠이야 니야 흐세니 띠빠 또또미에 너띠고아 아프카이 아프타이 엥이 띠빠 오미 라레바카이야 아치라쿠이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Ah, il est lion. C'était, c'était, c'était un peu mon mi-pain. Ah, quand j'ai eu un mère, c'est lié à des mains qui ont mère. Chou, ma voix est chotée. La nuit, ni moi.